마야흥 갈래 내 설레 사리의 탕는 띠니 오오 잔여 마바보소 나이 니 나이 똥따 아니 바그 나이토 어 나이토 내서 그리 오이 나이토 바탕 함당와 마야흥 갈래 내서 사리의 탕는 가지야 어머 응오오 잔여